민감은 지금 뭐 그냥 얘기한 건 뭐 한꺼번에 지금 무슨 줄을 뚜껑으로 한꺼번에 갚아 되는 대로 갚으라고 그랬는데도 무슨 몇 차야?